0: 야, 바이아노스 너망주 부시즈바 미지농 바이 강아시사 카 나루츠기가 양로스 아소시 바이 텐즈럭야 다스얼 아로고 아작당이 상옥사 이파 나루츠기 농지 양로바 마방농 시바이선 머리장아섬 틀라 아카스티얼 이파 나루츠기 드농지 바르 드농지 잘록스제다 시아디야
1: 아야, 아주보 사 강아시상 다 가도지.
0: 강아당 시사다가가 세바고야 다 쓰글은 디아가 미스터 아피송바 두바시 뜨뽀깡시야 세바트능농 선물이장아 섬든나 아가스아디야 다 이바 아츠기드능지 강시 메모리얼 가든다 잘록스 다 셔자야이
1: 어, 아야.
2: 어, 우야 서롱 니알랑가 스난디네.
0: 하이자 성나구도
2: 니 강아 스몽바제. 르븐 라노머지 임팔라가 농 야마지 팀더마 이냐파 마방농지 바든 미신 마방 농 야리텝 스포 싱아 말리아스
0: 아야 나이지 다중 과스 나고 고도 아치나 바지 워클런 봄 아소시에이션 농지 인야 칼랴가 바든 야리 뜻 서버지 이번마 방농지 보 싱가 말리아스야
2: 아우
0: 다 사가 바도 강아 팀드 머다 노 오시오븐 농와 망아드 팀드 강아도 골다 리바도게 서버 안노 뜻이라 소셜 에벤젤리스 싱가 말리 다나예 알리바자게 바노 조가 마방다 자가 아루아다 서글런도 오 밥티스 워먼 어소시에이션 봄 밥티스 워먼 어소시에이션 아세 리버런 라노므렌다 파노 롱링 아루코포든 미팅 아키아다 서글런 오 서 미스 츠킬라므즘 츠 에반젤리스 아세제심데 다다셔야
1: 어, 하오,
0: 아세 라이 페브리가 금미간 녹랑토코 르콜 봉우금 농이 마파지 든즈가 아오 다디 리브린 라노므렌 든지 클레미나 다디 바노 이나고 쓰제 다스 너노 아지 프로젝트 아드마다 시스디도
1: 하오, 자,
0: 나간다
1: 스쿨 농아가 쯔바제야.
0: 서방 니아노 너노 달리 다정반노 드장자 쓰바 아드마 니아노 카 시스디니
1: 하이자, 하이자.
0: 아이자 안노 바노치 봄우시농 카캇 아서 라이시바 아마 그차 말리아스농 리브린 라누므르니 안니어 파르메드 머카 아창아 파르녹 팀드 마카사 라이시바 다슨 라이 아서 은가갓 파르폼 우시농 미입스카 양루츠츠 덴적 다데 파르녹
1: 오.
0: 미성 라이시바 칸가갓 농어 폼 우시농 미입스츠 바제 나 파르녹이
1: 하오,
0: 담마사
1: 하오, 하오.
0: 덴적사 다셔야 다시아노 바야 타송 다시바 농와 강하당 농도고 다 알리바니 송가즈농 파노 봄 리마논지 스콜다 종농어도 그참 말리아 상도나 바 이바 아키 마방 농도 다세바기 바이 안노 아로코마 바지 당마스 사가 바이 에듀케이션 시즐런 강하드 물롱 아카샤 바든 티어리 드 버카 아장아 봄 림봉 스콜 마치 봉오 금미 간 녹랑토코 니터컴 미신 감바오 농든 사가 독사디에
1: 오.
0: 그제서 이번 마방지 봄 리마노 스콜 다총 가당 알아보고 말리아 세다 셰르 송도나
1: 오, 하오, 하오.
0: 아세르노 일비 스콜 쿠바 타만은 시방아 도콜리아스 이바지아 탄네벤 거버먼 당 르페시아 라포가 독사 다 셰르자야
1: 아이야,
0: 다
1: 강화사 마빠다 좀 아이가 나인냐 그거 봐자기야지.
0: 야 우당지 아스노 아웨 아수샤 파르녹치 강아당 농도고 너보다 좀 관리했어 봐고야
1: 하오, 하오.
0: 다 봐도 조금 봄 인당 아수세시 농도 마방다 차가야 마지냐 가루아다 세월은도 디아 카르마카가 바지 아슨 아우아 소시아 너보다 좀 아슨농 금 미간 녹란토콘 네테르카감 아우 바티스 아루코이 아수세이트 엑지큐티브 세크레터리 인약사 소시아 아차 아농지 바이 봄 바티스 아수세이션제 미스터 일 푸신남 농로가 독서 아오 다디 바이나 오츠지나
1: 하오, 하오.
0: 일부신 농어지 강아당 따증을 농도보다 종서야 리자디야지 바로 마방 농아지 인약스 바지나 다디
1: 오야, 어느기 메드 네바당 너이 보팀 바가 나의 쉬우거지. 아야, 강아플라 너.
2: 강아플라 너.
0: 아이니
1: 너 스라 따버라 오지.
0: 아이
3: अरे मार्केट ट्रेंड देखा? हाँ क्या न्यूज़ देख और ऑनलाइन ओपिनियंस भी। सॉरी सुन नहीं रहा है क्या? परफॉर्मेंस की बात हो रही है?
4: मुझे कुछ सुनना ही नहीं है मतलब।

0: 당 아스노 독한 승아당 리라스 농지 이듬 이주게디프 토이스듬지 아스노 기타 누름지 알리아가 지질라 안노카지 딜라스 당능이 아정즈 밈닥 지질라 카끗 밈닥 지질라 카끗 농자기 우츠 앙아데 닥 지지바 장라 닥 지질라 아지스라 방라 구당 타인금디어 카끗텐 덤발 아컴바 타누르지 두글룩 지자상 아스라시미드 지자상 미드메랑능이 달리 렌로커 메테테라스즈 아농지 디라스당 능이 카가든 덤바르 임닥츠즈 바지 강아당 종어 bedtime story 아농 미장당 녹살루시아 우즈 아시바 장아 카가든 덤바르 임닥츠즈 아고 메세라 방라 클레미 카가 루시아 우즈지 클레미 르브랑아 뜨츠가 디안니드바 장아 카자 카자보 바사사 아즈즈 미랑즈 아세 야마지 우츠가 그 땅마스 자가 카가든 구당 덤바르 임디어 발리센자 장라드마 바이부시아오즈 안도 양이 기스물구당 아루디 다누르미아스녹 attention 뜻지 attention지 아키나라스녹지 따시기 집바 기스물아루 당황하지마지마 리바도아 라라 방스나 집드바 미인시 안농지 기스물아루 당바구다 임미아임봉 사유즈 뜻지바지 아시즈지 강하당 동디방리 안도 텔레폰농 준비당 메드메든 준비당 background nong tetsiden kelmi mener tanur ta shigi chimbia chepa swa janga telephone mesra mobile nong chimbi danga asen danuri distribute swa lier anong ji itama chak ji tanurang anga de ta sia panam discipline as ji kanga dang tong dibang thangar gi dengi kudang an ni ru dear menden nong a chim sia chung zhe ma shi nong a mu sia itam ja asen danur ji misdak zhi la kudang sen de bi nai tanur pung ru dear mendenong noktakar kudang doktsidir tislen mena lirdum jagi message asir ibam babang nong tiklamba ji raksa dokura lirasno kokra bangla tanurji tislen pi ibranga mun noktak takse ti minna tibi manong menner masira bangla naden menner tsangram kalam ji ji sayu jila tsangram kalam dang sendep kidang dangtak baji tangwaagi chimbizi panam aga jizila tila sedang sendebi anir mura Tain kemera bayi sendiri muna jasno. Di lajibur minerji dasar ku tangat nai tanurji kitang dokter nai kisang sendiri tu. Di la sedang tepi manong nai sendip jagi kudangan niru dir. Tain kemera bayi mak tang. Sendiri mui yang meli bayi sendiri au ziji. Jangra jasir iba disiplin nongji bayin jasno. Di la sedang nongi anna tetsiga di tanuran nir sendiri au zibaji kangadang dongdibang. Ano, tepangagi sayu tetani tepa tenji kasa. Tetsiga mesira tupu ka tinyak ziji. Takam libya liro, inyak sasya jangadang tanuri jendia nga zagarasin nongji. Tasin lai nong asangwar baster dimudi siya liba ma. Tetsi lowest baja, tsengram amang ba. Tetsi da chongga asin nong lai dimudi tetsi ji sayu tet. Asir, dimudi tetsi dimudi sayu tepa indang siya lira asin nong. Iba imya ta chongdam.
1: Asin ki tetsirim sindong angashidagi. Manini pungwa kuminit simradong badang kalami. Asin na usang asir sindong palalatam. Kuhima nungi yukpa angashidza. Iba ya akashwani magukchong.
0: Kuda asin tanurdam. Shisa mulung metetani tetsi tatsi agilam satibur.

다 좀 근든 면은 아슬 야증상 발랄라 와스카 아슬 빈시 아로바 장아 스테이트 보 종아 감닥슬 아슬 메라 카닥슬 많은 이바 아마 마바 메랑아 인야카 시살력 다 종방 아슬 드는 록다 랑 로컬 메라 찔라다 바이다 용석방 아카츠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라 모디아 장아 노트 이스트 심 아작 런록 딱츠 능듬농 마바른 아이가 아사미양아 인약탈 아농치 이바야 장아 마네니 나칼리 마농아 드는 록 아세트 멜렌시 브네 아로츠즈다 바이사 시스 이바야 카시바니 코이 마농이 탄다 아우상 아카츠 약다이트 모상드 미얀마드 자수시 엑스 핸들스 이어 뉴스 알러츠 아스 이야야 언더스코어 코이마 돌록농아 아니닥츠 아고 마느니 이바 까사오상냐 뉴스 온 유어 앱 아스 유튜브 채널 이야야 뉴스 코이마농아 앙아르츠 파라티아 자나 상 들록 텐데상 닥터 시야마 프라사드 무커지 소르 감 녹랑카 므츠붕와 종바 따수바 안크몽 야시 코이마농 파라티안 자나타 파티 나글린 스테이트 유니데 아용즈카 몽고 이버스 농농 디부디 세 마스 비지비 레지스레이처 파티 리터 와이 바투나 장아 시바케 닥터 모크르지야 망당 아유바 레니르카 레스 이바튼 바이 리낙 양르바 농 실름 툴로 아키아 아르코 바이 인야가 독츠바 마바른 마네니 미임 추르미 빌람데츠 아서 라노 아슨소라이카 아중 무소츠다 바이 대용석바 아카츠 바 콜카타 유니버시티 농 바이스 챈슬러 마바 인약당 인디안 오시 수발리바 아서 다나성 시설력 다록 부샤 담벨시 돌로브너 아로츠 아스르테슬렌 인디아노 메즈보방 인더스트리 앤 서플라이 미니스터 마바 인약 바타카마창아 단데 라노르미 따티시차기야 인디아 양르바농 실름툴루아키츠 바투니 아용적 스테 빅 브리딩 센터 아콜로토농 아프리칸 스완 페버 다시닥 부르바창아 아콜로토농 악브너 아로바 미스라브너 아오바 악시 알파 아슬 악시 아장아양 로파 지용즈 그자브너 마로츠라 아슬 마욕츠라다 에디셔널 디부디 커미셔너 아콜로토 아창아 마르닥츠고 이바 오송이야 아콜로토 다운던 컬메 킬로미터가 달롱트 농알레바 로미트 샤미 시치미 스드미 아슬 알라품이 임증드 마든 스마 알리츠 악 워라농이 금즈갈리 자수시 디스트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방한테 녹당바야 아가츠 아농치 아칼라파트스 아작 우즌카 마가츠다시 시방틀라다 쉬고 칼 기본농당아 악시랑바 우상리라 이듬 우상템지 약당 아우토르지는 무데닥터질라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쉬고 나클린 퍼블릭 서비스 커미션 NPAC 야장아 2025 리턴 익잠 리졸트 상동하고 아스 이바 리졸트야 커미션 웹사이트 npac.nagaland.gov.in 인농에 대장자 우상담 앙오츠 엔터뷰 콜 리더 아소시 졸라이다 트르비즈는 농에 포털 하장아 다운로드 시르츠 아슬 오럴 엔터뷰야 졸라이 미츠르가네 아키츠 슈녹사 타국 왈리르 바누키 오리지널 다큐먼츠 든 비사사 에테스트 아스바 다큐먼츠 제록스 코피 카가 엔터뷰 마방 푸네 아루츠 드듀방 아카츠고 아슬 풋볼 로상농 빌 자미 콜 베즈 아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콜카 아카장 빌 자미 쿼터 파이널 아세아츠 마온카 응오코 아노 스페니 포르투갈 마다 콜카 아카장 스페인 쿼터 파이널리 이오코 다우농 다우바 마방 타코 앙월 아르헨티나 아스 이집트 증다 인디안 타임스 투쿠아쿠 다사랑 농에 아세아츠 신동리 우상드마 통디 우상드마 칸랩시르 FNTA tamzung ozung yanglo cha su shi state sukari sundan palakha ayungzaka akatsa tatsu tamad na su shi sundung dam palalang governor nan kishor yatape reprangshim as asir mogo chung district nong taran lok mabaran inya badam union minister net yanan rai i reprangshim as badan taru sundung dam nonga olam dab ka lyas tane usang yang yatmer dang snuke tanung sangken adam bangadi

0: 나의 앙아슈엘라 센서스 2027 Pulse Listing Operation 나갈리만 던스고고
1: 그치 우상담사 건텐츠라
0: 기당 아무노카 알리바 다짐지즈 LPG, Electricity, Sanitation 아서 아노 야말라 우스티스 기당 알리바 우상담 건텐츠
1: 그당 센서스 이냐바람 너기랑이 아우지어 너기랑 아카바 우상대장자 머리닥치즈라 아슬 빠노텐 여의덥치라 나의 야리바 지휘강아 던지방 아슬 센서스 아슬 터렐로

0: 아스느기 샤론 아장아 카나든 방아시오고 마느니 땅 메리카하니 신동농 아스느기 아캄템스 시바캄 마츠르투콜리어 아서 장둥야 옘능일리어 파장아 시사틀람사다 파스느기 양아디
1: 게드능 아캄뎀시 All in Yeridu Mogjung, Kendam Iba, Mongo Tulu, Moatwadushi, Sangam Denang Sanga, Asir, Palasisha, Ibaya to Mazu Ulura Ni, Tangbuli Tatsaga, Lamsadabsu, Angubasushi, Sangam Denang Manani, Sanger, Anunji Ni, Kenan Tangbuli Tatsu Yamai, Lamsadabner, Ujalae Ni, Tanura sedang, uga siapa tadi belum dider, tubu na kung liter liaga

이파야 아카시바니 마국초 아스네키 웨스턴 뮤직 선동강 아시오고 마는 이당 아스네키 나가근 선동농 랭마 아세 상타무시농 카나든 바다 망아시츠 메즈응보바노 랭마 위시농 타나승근 디시니뷰 카 아장아든바 앙아데